0: the new super plan. Are you? Are you on it?
1: Ah,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한 거지?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 잉, 너로 말 여기서는 다들 super plan. 약간은 내가 이거 이거니 가르고. 아이오트 plan 아니 요나르키.
2: 아야르 카르케 에 워르르키. 내가 카포옹란데르 super plan 시네메 부이타타라 아고 레고. 내가 부이트기가 파이타타 아 뜨부이나 장아데 미니시 온데 테테키 데스메스.
1: 키 카르케 토 와나 포인트 노와 데기 가바이트 한다타. 아니 내가 부포테 미니시 데 테테키 데 에스메스. 시테 무데 타라 포나 이나는 와피 메워시야와.
0: 아야리 오리야 스타 토 와나 토 와나 토 와나 데 보크. 아리 네테 비 워르키 super plan 내가 야나고. 아 예이데 겐수아 아키 코나 카이데 기나고 예이 이부긴데 보 Royal and Kawakiyu at the new Super Blend.